0: 갈대 형 숟가락.
1: 아니, 갈대 형. 아니,
0: 건박대 형.
2: Okay, I'm Habayim, Limsi Bat Purim. Hine, Eli, Indiani, the Mordechai, Hayudi. Yankale, Japani, the Yelej, Hitchapes, the Havila, Shel Bisli. Achav, Shvu Yeladim, Vnashir, Biyachad, Shir Purim.